0: 주네 팀 고름 맞지. 어브르 몽글인 주네 스킨 탑은 내 먹고 팀 몽글 아래 죽인 토스가 버르그람. 허름은 아름내 먹은데 돔때 돌순 인지나르는 후라릉인 아카드미치 웰룽핑 힝금 내 먹듯. 웰룽핑 아카드미친 토스가 머르젤트네 아질린 우르타게 바이굴지 힝금 내먹인 오슨드트르긴 신지르고 흔했소돌건도 후치대 뜸질하고 주룩. 허름은 허름드루어건데 힝금 내먹인 운드르 오늘스긴 지시우 주룩 어르네. 오슨드트르긴 무브린 오늘스때 돌언조넨 탑지이슨 글러가란 도르지. 보허름나 오슨드트르긴 무눅친 오늘스긴 틈들어리 대흔타신 특허바. 행근행근 드라릉 말아 주흔 혹줄로 도룩줄긴 타스긴 헤르칠같은 흐리우주
1: 하이면 헤른들보한 행간이 에무 껄벌럭 암바단이 테르물린 헤른디 유 저거 탈베니 친오늘 디 덕실럭 껄하를 디 보일럭 절럭 탈베기 덕툴줄럭 탈베니 친오늘 디 덕실럭 운진 오늘 디 우득 아르금저기 앞차 장길긴 걱차드 앙하란 돌을차 토론의 무릭질이 허름들차 탈베니 친 오늘 티 덕실륵 딸 후친이 귀추도 얻을지 늑불륵 버글뜰 우거바 운들 오늘 때 제네스에 대바 운들 우라식 때 해를 진 적출신

0: 이름 혼드 선석치도 토스노프트르기 나이로스는 장할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건 웨스는 장할렌 은차긴 서던 고르릉 넙트르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하 후라 잡선슨 바이르라 따라친 도가르트 디큰 졸기 바이르테
1: 베이징 시간 8:00